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어지면요, 자신에게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핑계대며 포기하고 못한다고 불평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자책하거나 불평을 하기보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매일매일 밥갈듯이 가꾸고 노력한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주 안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주 안에서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승리할 여러분들에게 화이팅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강명식의 승리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곡이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요. 만사 귀찮게 되고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아까 나눴던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에 끼치는 아들이니라라고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날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준 환경과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보혈을 찬양할까요? 강성은이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강성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노인팅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The Light Worship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세 곡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찬송가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이름을 바로 지금 여기에 예배라고 하고 불렸거든요. 지금 나눌 이 찬양을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과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페르난도 오르타가보다 잘 부른 사람이 있을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마이클 스미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Near the cross 그리고 패트 페이지의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Nearer my God to thee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어느새 듣다가 또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간구와 또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함께 붙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오늘 기도할 때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은 1940년대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작사자 월포드는 목회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깊은 영적 체험과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지인에게 자신이 품고 있었던 이 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또 미국 전역으로 나누며 또 거기에 브래드베리가 아름다운 곡을 붙여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한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이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김도연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무에 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초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로만 주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Don Moen에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and all the time.
1: Amen.

0: 교회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들으실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빌레몬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부자이면서 자유인이었고 오네시모는 그 부자인 빌레몬의 집에 종이거나 노예였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신분 제도가 엄격했기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 교회가 있던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 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심부름을 받고 그 자리를 이탈했을 수도 있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골로새 지역을 떠나서 로마로 도망을 쳤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주인의 심부름을 받고 빌레몬의 심부름을 받고 오네시모가 로마로 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근사치로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법으로는 노예가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전 드라마를 보시면 조선 후기에 세상이 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집에 종들이 주인을 떠나서 많이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추노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도망친 노예들을, 종들을 잡아오게 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잡혀오면 어떻게 됩니까? 덥석말이를 한다든지 매를 때린다든지 낙인을 찍는다든지 중벌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이면서 그 집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인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편지 한 통, 그리고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에게 편지 한 통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용이 되게 흥미진진하죠. 과연 부자이면서 지주이면서 자유인이면서 골로새 교회가 자기 집에 있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고 잡히면 사형과 같은 중벌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중에 도망을 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낳았다기보다는 복음으로 낳았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해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빌레몬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자기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이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오네시모는 곤란해집니다. 매를 맞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는 중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란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게 공정해야죠. 상식에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공정과 상식만으로는 안 돼요. 사랑으로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는데,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오른쪽 뺨을 맞아야 맞지요. 누가 나한테 겉옷을 뺐으면 속옷을 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공정과 상식으로 누가 내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내가 왜 억지로 오리를 갑니까? 공정과 상식으로 보면 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빌레몬이 공정과 상식으로만 오네시모를 대하면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공정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용서와 화해를 기반으로 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이 노예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요. 남과 여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돕는 이런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대립이 너무 극심해요. 지금은요,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요. 20, 30대가 생각하는 것과 50, 60대가 생각하는 갈등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은 동쪽에 사시는 분들 생각하고 서쪽에 사시는 분들 생각이 갈등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거를 공정과 상식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으로 충분합니다. 공평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레몬에게도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오네시모에게도 사랑으로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을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제 로마에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과정이 남았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고 중형에 처하는 사형이나 태형이나 끔찍한 형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 뒤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 너가 자유인이니까 로마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돌봐주면 좋지만 너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의 종인 오네시모에게 용서해주고 자유를 줘서 이제 로마로 와서 마음껏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일에는 그냥 해도 돼요. 로마와 골로새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너 주인에게 안 알려도 돼. 너 그냥 여기서 나를 섬겨. 이래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을 득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빌레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부족한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권하고 전하고 가르쳐서 오네시모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할수 있는 기회를 자의적으로 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의 사도거든. 나 성경도 많이 썼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고, 권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빌레몬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그러면 자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일은 빌레몬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종에서 자유를 줘서 사도 바울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돈의 액수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은 뭐 노예나 주인 이런 개념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전부 주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많이 잡지 말고 2억 원의 가치를 가진 종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근데 이 종이 여러분의 집에서 한 5억 정도 현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종은 2억, 여러분이 손해본 금액은 5억, 합이 7억이에요. 합이 7억. 근데 갑자기 박은효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아무개 종이, 2억 원의 가치를 가진 아무개 종이, 당신의 집에서 5억 원을 훔쳐서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5억도 잊어버리고 2억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이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법정에 호소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거꾸로 가정을 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7억이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종이 자유인이 돼서 2억의 손해, 내 집에서 5억을 훔쳐가서 물질의 손해. 여러분, 7억을 여러분 포기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누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말한다면 7억의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적 없죠? 이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빌레몬 혼자 고민하면 되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는요,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갈등을, 우리 교회에는 갈등이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자식과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들과 갈등이 있어요.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친정 내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남존대 활동을 하는데 왠지 저 사람이

갈등이 되고 미움의 소지가 있고 봐줘야 되는데 안 봐지게 되고, 여러분 여전도회를 하면 왠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세상마다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6절 상반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친히 씻어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맥살을 잡고 내 돈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네시모 같은 그런 종일지라도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세요. 아유, 오늘 또왜내 옆에 앉았다냐. 아니, 왜내 옆에 계속 앉은 거야. 껄끄러운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으로 그를 섬겨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신분 제도가 엄격한 로마 시대에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종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아, 사도 바울이야. 예수님의 사도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의 업적은 혁혁하니까 이 놀라운 분을 내가 동역자라 그러면 황송하죠. 아니, 근데 이 종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우리로 공정과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서 동역자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함께 협력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만 결단하면 돼요? 빌레몬만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빌레몬서를 봐도 결단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네시모가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정과 상식으로 대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그건 세상적으로 기본적인 거니까. 사랑으로 대해도 됩니다. 용서와 화해로 대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할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성도들에게 회람이 되고, 이게 옛날에는 쪽복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경으로 신약 27권 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분명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인이 되게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선 후기에 양반과 상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1907년입니다. 1907년이면 1910년에 우리나라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니까 1907년이면 이제 3년 남짓 남은 그런 시간이죠. 1907년에 장로님 선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소는 전북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장로님을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후보자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은 조덕삼, 또 한 명은 이자익. 조덕삼은 그 집이 부자고 양반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집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조덕삼 양반. 근데 그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 머슴이면서 마부였어요. 이 두 사람이 장로 투표 후보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조덕삼 양반, 이자익 마부 겸 종. 누가 드라마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로님 투표에 당선이 됐을 것 같습니까? 누가 드라마상 장로님 투표에 돼야 이것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까? 이자익 종 머슴이 3분의 2 투표를 득표해서 당당하게 장로님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온 교회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조덕삼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여기가 양반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엄청 양식을 얻어먹는 사람도 많고 부자고 그런데 체면이 깎이게 종이고 마부인 이자익 씨가 장로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겠어요. 근데 이 조덕삼이란 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머슴 이자익이 나보다 신앙심이 더 깊습니다. 교인들이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를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머슴이, 일개 마부가 자기 집에서 종 부리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으로 됐어요. 자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우리 집이 지금 교회인데 교회를 내가 지금 빌려줘갖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우리 같으면 뭐 자존심을 내세우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자익이라는 종 머슴인 그분을 장로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전액으로 학비를 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이자익이라는 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될 때까지 헌신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자익 종 머슴은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게 돼요. 이 조덕삼 이분이 목사님이 된 이자익, 이전에 자기 집에 종 머슴이었고 마부였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돼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장로님이고 양반이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그분이 머슴이고 마부였던 목사님이신 이자익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으로 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전북 김제 금산교회의 섬김과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가 너무나 부족해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이루려고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그가 종이든 그가 남자든 그가 여자든 그가 죄인이든 그가 괜찮은 사람이든 괜찮지 않는 사람이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비밀을 전해서 가르치고 전해서 그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골로새 교회 성도인 빌레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너는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여기며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화해와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라는 권면을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조덕삼 이분은

0: 이자익 종이요 마부였던 이분을 장로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목사님으로 섬기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좀 크게 잡아야 돼요. 너무 이렇게 좁게 잡지 마세요.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20대가 어쩌고 50, 60대가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여당이 어쩌고 공정과 상식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가 양반이든 그가 상민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사역을 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 돼야 돼요. 실천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흘기듯이 바라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이옆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많고 싸움과 투기와 이전 투구 이런 것이 많은 이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로서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 물론 빌레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수 성도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일하시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6월 21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염려 대신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6월 21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6월 21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주 품에 품어소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개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주일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소개는 해드리지 않지만 계속해서 보고요. 또 기도 사연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할게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18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손경민님 앨범에서 함께 하고요. 이어서 9377번님의 신청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샬롬 노래선교단 앨범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2532번님의 신청곡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박성은님 라이브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게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8326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승리자 강찬님의 음성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6번으로 시편 152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하면서 준비하신 총의 세례교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0: 임대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순간마다 붙들어주시며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지켜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수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나온 이들에게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이 공동체 안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한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알람 시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시각을 이제 그 알람이 잘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알람 시계가 없어서요. 이제 대부분 그 시골에서는 그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제 기상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골의 한 농부가 이제 그 수탉 한 마리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잘생긴 수탉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수탉 한 마리를 골라서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닭이 잘 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수가 그럼요, 엄청 잘 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농부는 닭장수 말을 믿고 그 닭을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수탉이 일주일이 지나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닭장수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수탉이 잘 운다고 해서 내가 사갔는데 전혀 울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거 당신이 나를 속인 게 아닙니까?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닭장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참 이상하네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합니다. 예, 그럼요. 제가 꼬박꼬박 먹이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똥은 잘 치워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이지요.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닭장 청소를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암탉은 한 마리 넣어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요. 제가 수탉이 외롭지 않게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암탉 한 마리를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닭을 판 닭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닭이 왜 울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개 짐승도 일개 수탉 한 마리도요, 부족함이 없으면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가난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없으면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수고했는데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그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악해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끄떡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악했던, 완고했던 사람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가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 이미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취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혼을 해도 내 집 장만하는 것도 어렵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취업도 못하고요, 결혼도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나 결혼도요, 다 건강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병이 심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픈 병자들, 환우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항상 이 주보에 환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항상 우리가 그 환우들 이름을 주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독하신 분들, 수술 받으시는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 문둥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는 이 한센병도 최근에는 이제 복합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쭉 보시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엎드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핍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또 한번 사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시몬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저 노란색 글씨로 엎드려 라는 저 단어가 똑같은 핍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 정말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완전히 찢어져서 그 완악하고 완고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고 찾고 또 부르셔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나병은 구약시대부터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병이라는 질병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제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내 질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질병,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정결 규례를 보면요, 나병 환자는 그냥 몸만 아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부정타니까는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과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됐는데,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부정함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가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에스겔에서 37장을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정말로 원래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희망과 소망,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 엄청난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을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권적인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회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저의 이 나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불치병과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병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나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돈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있죠. 가정 문제 있고 기타 등등 이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욕심과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제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처럼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나병에 걸려야만 하는지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모든 소망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 뜻이 네가 고침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의 나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특별히 말씀의 선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주인, 주권자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떠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조금만 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있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송출을 합니다. 치유 영상 배포하고 다음 주에 또 치유의 기적 시즌2가 됩니다라고 막 광고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소문내지 말라라고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대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규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받고 정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라는 레위기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이제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격리가 해제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사회생활을 하고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는 꼭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진찰을 받고 정말로 나병 피부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예물이 바로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은 순양 두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기름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을 꼭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레위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게 예수님이 이거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레위기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나병 환자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보다 큰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냥 조그만 도토리만한 힘만 가지고 있어,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사용합니다. 세계 정세나 뭐 세계 정치, 국제 무대를 봐도요. 트럼프나 뭐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통치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감추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빨리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문 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근데 저 때의 저 노란색 글씨로 소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널리, 더 많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직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선포될 때 그 가운데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사람들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사람의 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뭐 안수를 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만 그 병자 몸 위에 얹었더니 바로 그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도 바울이 그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치유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표정이고 표적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뻔찌리하게 잘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받게 되는 이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오게 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부지런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저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주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순복음 영광교회에서 열립니다.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과 브라이드스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일의 원장 목사 강주성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 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청소년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황덕영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네. 네.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편 20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0: 아멘. 총장님 제가 명함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네. 참 아름답네요. 서울신학대학교가 지금 정말 많은 학생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학교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네. 제가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마다 꼭 잊지 못하는 것이 1910년이 경술국치입니다. 네. 근데 그 경술국치를 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선배들과 그때 함께 오셨던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다시 새롭게 하자. 민족을 새롭게 하자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신 귀한 정신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0: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많은 시간을 잘 극복하고 지내온 민족의 정기를 품은 그리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이고 지금은 이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학생들 숫자가 많죠.
0: 네, 지금 한 3,000명쯤 되고요. 한국 네. 학생은요. 그 외국인 학생이 한 지금 한국학당 포함해서 한 1,000여 명쯤 와 있습니다.
1: 네, 네. 글로벌 대학이네요.
0: 네.
1: 캠퍼스에 있으면 외국 네. 학생들이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농담으로 우리 서울 신학대학이 아니라 서울 국제 신학대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0: 네.
1: 사실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0: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저희 학교의 목적입니다.
1: 네. 네.
0: 학생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전공만이 아니라 복음을 심어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네. 사람을 키우는 네.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 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데려올 생각을 갖고 계시죠?
0: 네. 지금 저희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서 대략 한 2,0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을 잘 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0: 네.
1: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상상
0: 네.
1: 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0: 네. 굉장한 꿈입니다. 네.
1: 네.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
0: 네.
1: 또 축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네.
1: 지금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으실 테고
0: 네,
1: 그런
0: 네.
1: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제가 총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는데 2019년이 공교롭게 우리나라가 학생 숫자가 대학 정원 숫자보다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10만 명 정도가 적어요. 그러다
1: 네.
0: 보니까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이제 아신 것처럼 지방에는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1: 네.
0: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자본이 있어야 이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처 거기에 준비되지 못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학교의 재정적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내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실 있는 신학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은퇴할 때가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더 말씀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는 그런 대학이 돼야 되겠다.
1: 할렐루야.
0: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 있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많이 치중을 하냐면 지금 말씀 읽기에 추정하고 있어요.
1: 아멘.
0: 그래서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철저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학생들은 성경 읽기 대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전체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 에게도 성경 읽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의무적으로도 성경을 읽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희 학교에 지금 한 30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소그룹.
1: 와,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300개의 소그룹이 성경을 읽는 학생들의 숫자가 1,5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직원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그래서 성경 읽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교목 활동을 더 강력하게 더 전개해서 우리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양 대학, 국제 대학, 여태까지 신학 대학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진행을 해왔는데 외국인 학생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변화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0: 국제교류원을 국제대학으로 또 교양학부를 교양대학으로 더 승격 발전시키고 성장시켜가지고 체계인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기뻐하시고 복음전도를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0: 네, 네.
1: 이렇게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네.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1,500명이 넘는 학생과 또 교직원들이 지금 말씀에 푹 빠져 있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또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0: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도 시작했더니
1: 네.
0: 학생들 가운데 간증이 있기 시작하는데
1: 네.
0: 안 믿던 애들인데 근데 얘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받아서 얘가 이제 보관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병에 누우셨을 때 성경을 놓고 갔더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1: 할렐루야.
0: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애들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찾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아요. 두고 보세요. 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무수하게 나올 겁니다.
1: 아멘.
0: 네, 할렐루야.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1: 네.
0: 그 성경 읽는 애들이 미래의 꿈을 찾아서 우리나라를, 세계를 살릴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1: 믿습니다.
0: 네,
1: 네, 인재로 대학교를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서
0: 네,
1: 졸업한다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그 인재가 또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고
0: 네.
1: 전 세계에 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네. 세계를 먹여 살릴 그런 인재가
0: 그럼요.
1: 아닌가.
0: 똑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크리스마스도 모르던 애들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하면서 춤을 추면서 율동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 아멘.
0: 네, 자랑스럽습니다.
1: 근데 요즘 신학교 지원이 좀 줄어들고 많이 위기라고도 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젊은이들이 믿음도 갖지 않을 뿐더러 또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꿈도 없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총장님 좀 반드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제가 안타까운 게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1: 네.
0: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상식으로 치부되다 보니까
1: 네.
0: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능력을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경우가
1: 네,
0: 있고요.
1: 안타깝죠.
0: 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신론적 문화 막시즘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적 전제를 마치 상식처럼 막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거는 무신론적 전제를 가진 것이 상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이를테면 유신진화론 커다란 어떤 소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유신진화론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고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에 매몰된 사고에서만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문화적으로 더 깊이 연구해가지고 무신론적 전제를 극복하는 사상과 철학이 우리 신학교와 사상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신론적 전제의 신학, 유신론적 전제의 철학, 이런 사상 그리고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경희대학교의 교수님이 지금 이제 생명과학 캠프를 하시거든요.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학생들은 다 거길 보내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걸 과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과학 이상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요즘 현대사회가 워낙 경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AI 이런 시대가 또

0: 오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좀 혼란스러운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치관에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 정립하기도 전에 좌절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0: 이 모든 이 섭리와 이 세계는 더 신비합니다.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변증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답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있는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용기를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출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의 시작이 성경 읽기입니다.
1: 아멘.
0: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여태까지 가려졌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철벽으로 사방이 갇힌 문 같았는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영안이
1: 영안이
0: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정말 우리 어른들은 영안이 열린다
1: 네.
0: 그랬는데, 새로운 계시의 정신이 생겨요. 계시의 정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시간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묵상하고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1: 네.
0: 네. 그 하여튼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1: 네.
0: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문제이기
1: 아멘.
0: 때문에, 그 생각은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 언어의 훈련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훈련이 됩니다.
1: 네.
0: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상이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언어 훈련을 시키고, 언어 훈련이 생각을 훈련시키고, 근육이 훈련되면 튼튼한 근육이 멀리 뛰고 잘 뛰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 성경의 힘이, 생각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이 무신론과 좌절과 절망, 이걸 꿰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길이 있습니다.
1: 아멘. 결단하시기
0: 네,
1: 바랍니다.
0: 결단하세요.
1: 네. 성경을 통해서
0: 네.
1: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고 계시는
0: 최후합니다.
1: 우리
0: 네.
1: 총장님, 좋아하는 말씀도 어떤 이유이실까요?
0: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1: 아멘.
0: 말씀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란 그 말씀. 그래서 새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한 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 새 노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입에 두시고 내가 그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1: 아멘.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또 슬프거나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래,
0: 예, 찬양의
1: 아름다운
0: 노래, 하나님의
1: 노래를.
0: 노래, 예.
1: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황덕영 총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가 나아갈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 기도해 주실
0: 아,
1: 겁니다.
0: 네. 꼭 부탁드릴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가 지금 모든 거 사회를 지배할 것처럼 덤비고
1: 네.
0: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 사회도 그 AI를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신앙적으로 홀리스틱 AI로 정말 하나님의 경건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AI로 쓸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것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해. 이거는요, 대단히 자본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AI를 잘 우리 대학 사회에 흡수하고, 신학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영성 생활에 애들의 인격 지도에 잘쓸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잘 접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 이제 커다란 과제가 되겠고요. 다가오는 많은 학생들, 외부에서 오는 많은 학생들을 잘 수용하는 구조도 만들면서 실제로 감동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어떤 감동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더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1세대가, 1서방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백인 위주의 기독교의 사회에서

0: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허브가 돼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영적 리더로서 우뚝 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적 신학의 대표 기수가 되는 그런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학대학교, 이것이 저희의 꿈과 비전이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총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데
0: 네, 맞습니다.
1: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키워진 그 인재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네. 할렐루야.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이신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황덕형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방송사 1층 안내데스크에 있는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오시더니 이정현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리둥절했죠. 그분은 바로 본인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시오리라고 해요. 일본에서 왔어요 라고 조금은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제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매일같이 일본에서 듣고 있다며 댓글로 참여해 주셨던 애청자셨어요. 대전에서는 유튜브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참 반가운 만남이었는데요. 시오리님은 매해 한국을 찾으실 때마다 극동방송 사옥에 들려 헌금을 직접 하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방송사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기도 제목을 여쭈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가 많이 없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어요.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신 시오리님의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행군 나팔 소리에 피아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여러분들은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 됩니다. 혹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218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됩니다. 교회에 다녀와서 집에서 혼자 들으며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해서 주말이면 집에 오는데 준비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네요. 라고 어머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아, 우리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분들과의 시간이 더 값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3943님,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남편 김혜경 성도님이 간이식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그 마음 가운데 남편분을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8129님, 예배 드리고 와서 매실청 만들려고 매실을 세척하며 듣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평안한 주방의 풍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건강한 여름도 준비하시고요. 찬양 들으시며 맛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하신 곡 중에 내 삶의 이유라 띄워드립니다. 남궁 송옥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기쁜 소식을 권호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된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507님 주일 예배드리고 다녀오는 길에 드라이브까지 다녀왔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잘 보내셨네요. 예배드리고 어차피 집으로 향하는 길에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은 주일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1731님,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아, 더운 날씨에 또 주말을 맞아서 헤어 커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쁘게 잘 커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찬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새 한 주도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곁에 꼭 붙어서 날마다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0: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그날을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령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플리퍼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 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 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 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아유,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 앞에 이제 존경하옵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바램들.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꿈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네,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왕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상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아, 이렇게 좌이상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 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고신 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태복음 28장 20절!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10

0: 신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르느니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0: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1: 로마서 10장 10절.
2: 로마서 10장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 입으로 시인하여.
2: 입으로 시인하여.
1: 구원에 이르느니라.
2: 구원에 이르느니라.
1: 로마서 10장 10절.
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읽어주어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코리는 베시 언니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수용소가 변화되어 아름답게 가꿔지고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공간이 되는 계획이지요. 비록 베시 언니는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코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1: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도시에 갈 항공권이 필요해요. 홍콩에서 시드니로, 그리고 시드니에서 오클랜드로 갔다가 다시 시드니로, 또 그곳에서 케이프타운, 테라비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말이지요.
0: 여러분, 이 많은 도시에 가려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부인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코리예요. 우리의 코리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코리의 이야기를 듣던 대만 여행사 여직원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어요.
1: 저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0: 잠깐만요, 부인. 어디라고 하셨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코리는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어요.
1: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0: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코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주었어요.
1: 2000년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도록 대가를 다 치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0: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2: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0: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1: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0: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아이,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하이디온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Gina Yu. Psalm 1, verse 3.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s. Amen.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진희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m very excite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is something beautiful about a tree standing beside a stream, right?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rough the heat of summer and the cold of winter, it remains where it was planted. 네, 참 뜨거운 여름과 또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Its strength does not come from what is seen above the ground. Its strength comes from the roots that reach deep into the water. 근데 그 나무의 힘은요, 눈에 보이는 가지나 잎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힘은 물가를 향해 깊이 뻗어 있는 그 뿌리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요. Today's psalm gives us this beautiful picture.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What a comforting promise, right? 참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다. Not every season is a season of fruit. 모든 계절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아니죠. Some seasons are for growing roots. 어떤 계절은 뿌리를 내리는 계절입니다. Some seasons are for waiting. 어떤 계절은 기다리는 계절이고요. Yet, God is faithfully at work in every season of our live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네,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writer of Psalm knew that life was not always easy. 시편 1편의 저자는 인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The psalm begins by describing two different paths a person can choose. One follows the wisdom of the world, the other delights in the word of God. 시편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The psalmist compares that person to a tree planted beside streams of water.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Notice that the tree is planted. It did not place itself there. Someone carefully planted it where it could grow and flourish.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곳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1: Sometimes we wonder why we are in a particular season of life.
0: 우리도 가끔 왜 지금 이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1: But just as a gardener knows where to plant a tree, God knows where to place us, right?
0: 하지만 정원사가 나무를 어디에 심어야 할지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에 두셔야 할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1: Even when growth seems very slow, the roots are reaching deeper.
0: 성장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뿌리는 더 깊이 깊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And in God's time, fruit will come.
0: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그 사실도요. 잊지 말자고요. Here we go.

Amen.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And he's a good G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he's a very good God. 늘 선하고 좋으신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합니다. Have a wonderful week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안녕하세요. 찬양향기 윤선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듯 주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모든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멋지게 벗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리더스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비라이벨스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에 어떤 것도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담임하고 있는 윌로크릭 교회는 열린 예배로서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성장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윌로크릭 교회가 전도에 성공한 요인은 열린 예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 성경적으로 기능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회의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유색인종들을 영입한다고 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이면 교회에 마련한 정비소에 정비공들이 나와서 밤새도록 자원봉사를 하면서 무료로 차로를 고쳐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그룹은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보며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윌로크리 교회를 세상과 닮았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옷차림이 캐주얼하고 현대적 음악과 첨단 기술을 쓰는 것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껍데기만 보고 하는 소리고요. 그 내면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죠. 윌로크리 교회처럼 좀 더 조화롭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했으면 해요. 긍정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필요를 채우려고 조금씩 애를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빛과 같이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이원진 목사님의 세상의 소금과 빛, 이어서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들으셨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예이츠 프리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는데요. 1930년대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족들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했는데요.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나온 지질관측단이 예이츠의 목장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 같다며 시추작업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예이츠는 별 기대 없이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예이츠의 목장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선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나왔다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50만 달러, 약 30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석유회사가 추정하기를 약 30년 동안 그곳에서 계속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이츠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는데요. 이제껏 그는 석유로 출렁이는 호수 위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예이츠가 그토록 가난하게 산 이유는 바로 자기 땅 아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시길 바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는 은혜는 메아리처럼 감사를 불러내고 감사는 천둥 번개처럼 은혜에 따라온다 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한 주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쳐 마음속 깊이 평안과 평강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시간인데, 좋은 시기죠. 가끔은 그런데 왜 저러나 싶은 행동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뭐 사춘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면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기다리게 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클래식 콰이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수원 시립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서진규 목사님의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평소처럼 자정이 가까워 교회로 갔다. 걸어가던 도중 우산도 안 챙겨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순간 마음에 가득하던 울분과 화가 폭발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해가며 따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바보같이 또 교회에 갔다. 흠뻑 젖은 몸으로 지하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꼭 끌어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셨다. 내가 우는 내내 곁을 지켜주셨다. 폭풍같이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때 알았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 마음껏 울어도 된다. 펑펑 울어도 된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신 곡은 향유 옥합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나무에 내 떼저물어 날이 어두니, 초롬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세 곡이었습니다. 아,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 아쉬움 남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좀 더 일찍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네요. 오승환 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 같은 평화, 희수빌의 삶으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비했는데요. 그 곡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어부 출신 청년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갈 곳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던 요한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덟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죠. 결국 요한과 마리아는 갈라디아에 정착했지만 얼마 후 마리아가 죽고 요한은 그 지역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일곱 교회를 돕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사역을 적어 나갔고 그 말씀은 점점 더 멀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퍼지던 말씀이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아펠레스, 내가 그 사도를 찾기 전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1: 폐하, 찾았습니다.
0: 그래서 그자가 예수라는 신을 믿는 이상한 신앙을 이제 버리겠다고 하더냐?
1: 죄송합니다, 폐하. 그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0: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똑같구나, 아펠레스. 그들은 로마 신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설득을 해도 안 되더냐?
1: 예, 폐하. 그자는 힘없는 늙은이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0: 그자가 그 사도들 중 마지막 남은 자라 했느냐?
1: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0: 우리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런 늙은이를 살려둬서 뭐 하겠나? 사자 밥으로 던져줘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 저희가 벌써 그자를 사자 우리에 던졌는데.
0: 그래서 이미 죽었다고?
1: 아니 그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0: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1: 사자들이 그자를 먹지도 해치지도 않는데 저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0: 그럼 다른 방법을 없애면 되잖아! 지금 그깟 이교도인 하나 못 죽여서 날 우습게 만들려는 건가? 당장 끓는 기름솥에 넣어!
1: 알겠습니다, 폐하. 당장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0: 다시는 그 요한이라는 자에 대한 말이 들리지 않게 하라! 알겠나? 다시 그자의 이름이나 그자가 믿는 예수에게 꺼냈다간 니놈이 죽게 될 것이다! 알겠어?

0: 하지만 그들은 이 신실한 늙은 사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끓는 기름솥에 던졌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만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이 불쌍한 로마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이 더 강렬하게 타도록 한 뒤 다음 날엔 죽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떠났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범벅이 됐을진 모르지만 상한 곳은 전혀 없었죠. 아펠레스는 이 소식을 황제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요한을 조용히 배에 태워 반모라는 이름의 작은 섬으로 보냈죠.
1: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하셨었지? 삭개오? 아니야. 그게... 니고데모. 그렇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어. 폴리캅이 있으면 좋겠군. 기억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데 폴리캅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으련만.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들리십니까? 전 춥고 외롭습니다. 왜 제가 로마에서 죽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던 거지? 석 달? 아니야. 그것보단 오래됐는데. 3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맞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2: 너희 거기 그만 중얼거리고 밥 먹게.
1: 저 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만 전 배가 안 고프네요.
2: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아나?
1: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괜찮습니다.
2: 그럼 나중에라도 먹게. 여기 놓고 가지.
1: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 빨리 말하게. 바로 가야 하니까.
1: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 또 그 맨날 중얼거리는 그 얘긴가?
1: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이걸 먹으라.
1: 누구십니까?
0: 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려고 날 보내셨다. 어서 일어나라.
1: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까 교도관이 놓고 간 죽이 아직 있을까 모르겠네. 차갑고 아무 맛이 안 나는군. 그래도 뭐 음식은 음식이니까.

0: 요한. 요한. 요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1: 어딜 갑니까?
0: 말해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라.
1: 잠시만요. 당신은?
0: 미가엘이다.
1: 갑자기 무슨...
0: 똑바로 서서 눈을 감아라.

0: 이제 눈을 떠라 요한.
1: 여긴 어딥니까? 이런 색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 오, 공기.
0: 요한, 오. 지금 네가 보는 것은 어떤 인간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1: 어떻게 이렇게,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황홀하고 아름답고 믿기지가 않는 광경입니다.
0: 이건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의 모습이다.
1: 맞아요. 순수하고 전혀 흠이 없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감히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따라와라, 요한. 네가 봐야 할 것이 더 있다.
1: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또 뭘...
0: 듣거라.
2: 요한.
1: 이 목소리는...
2: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0: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1: 예, 그 말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절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예수님 목소리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0: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2: 일곱 금 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0: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자, 일어나라, 요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 여기에 기록하라.
2: 뭘 기록해야 합니까?
1: 뭐가 보이느냐?
2: 저기 하늘에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1: 이제 보는 것을 기록하라.
3: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2: 예수님께서 지금
1: 저 문을 향해 가라. 그리고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계속하라.

0: 저기 하늘에 보호좌가 놓여있고 그 보호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앉으신 분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호좌에 둘렸는데 마치 비취옥 같습니다.
1: 또 뭐가 보이느냐?
0: 처음에 몰랐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24개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1: 장로들이다, 요한. 장로들 24명이 보좌에 앉아있다.
0: 네. 그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1: 보이는 것을 말해보라.
0: 보좌 주변에 4마리의 동물들이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사나워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날개가 다 6개씩 있고 그 뭔가
1: 들어보라.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0: 뭐라는 겁니까?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
0: 저기 보세요. 장로들이 모두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2: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지라.

0: 지침을 받았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1: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요한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끝없는 고난과 수고 끝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특권을 누렸으니 말이죠.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 모인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첫 편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고 말했죠. 하지만 요한은 보았고 우리도 언젠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영광의 하나님 나라.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해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예전에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요즘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진짜 소중한 사람은 제 부족함을 품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날에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그 다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요즘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 함께 맞춰가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위러브의 임래로 함께 하실게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열리곤 하죠. 교감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더귀 기울여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이어서 한웅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지은님의 그 사랑 얼마나로 함께 하실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주님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있는데요.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작고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 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당신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욱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머스트 워십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친 발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무진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지치고 눌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로 가득한 안락함과 탐닉하기 쉬운 우상을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위안을 주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거나 쉼과 위로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들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결승선을 이미 지났다. 계속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받으옵소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웨이 싱어즈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들으시고요. 기타리스트 이신영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The Music Unit의 앨범에 수록된 Draw Me Close, 영어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야만 역경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동산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들 정도의 높이인가요? 아닙니다. 문지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을 들어 문지방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아멘. 때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의 칼럼에 보면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감정 상태가 있답니다. 첫 번째,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염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선천적으로 증상이 아닌 우울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환이의 너는 내 아들이라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찬송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쳐있고 몸도 따라주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속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나조차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 우리에게 이런 순간은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왜 자꾸 나만 넘어지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해졌을 때, 가장 초라해졌을 때,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고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넘어져 있는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아멘.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남성합창단이 부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의 이 찬송가는 매우 진취적이고 행진곡풍의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새 찬송가에 처음 실려 소개되었습니다. 노빈슨이 1898년에 노랫말을 짓고 여기에 피론이 곡을 붙여 결합시켰습니다. 작사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작곡자 피론은 부흥사 펜티코스트의 음악의 동역자이자 보험 찬송가 작가로 가수로 출판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접히는 소형 오르간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도사업에 투자한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말씀 나누었습니다.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이 부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듣고 오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들을 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불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호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92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혹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성경을 보아 나간다면 아, 안식일에 이러이러했구나, 안식일에 이러이러한 찬양, 이러이러한 영광이 올려졌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원을 쫓아가 보면 창세기 2장 2절로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랑 같아서 피곤해서 쉬셨단 말인가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너무 열정을 너무 그러셔가지고 쉬셨 그런 의미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앞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만드실 때 그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라고 그럴까요? 있으셨어요. 뭐라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안식일을 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92편은 안식일에 올려지는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피곤함이 있고 우리는 쉬지 않고 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안식도 안식이지만은 영적인 안식이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안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갈 때에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당신이 뭐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조건적이지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인 것을 내가 알고 그분께 감으로 안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식일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되새기며 바랄 때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바랄 수 없기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 예 맞아요. 그러나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안식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좀 더 논증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의미는 새롭게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깨닫고 바라보는 안식이 같은 의미일까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서 안식일에 올리는 찬양 이렇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그들 깨달음 속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저 하늘나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로 전제할 것은 시편 92편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적 의미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맞아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2편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제로 다루는 이런 안식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걸요? 그렇듯이 저는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지막 40절이었는데요 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은사 가지고 이게 잘났니, 이게 크니, 이게 높으니, 이게 위대하니, 뭐 이렇게 키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것, 당신은 그런 은사예요? 당신은 그런 은사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격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믿고 생각하는 거죠. 그 40절에 보면은 그 뒤에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존귀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질서적인 거예요. 질서는 성숙의 또 다른 한 단면이 되겠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울퉁불퉁합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가 없으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요,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품위가 있고 그 가운데 질서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성경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잠깐이요, 전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혹시 예전에 이 성경 구절 외우셨다면 예전 표현은 조금 다르거든요. 뭐라고 돼 있었죠? 더 신사적이어서 이래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참 저분은 신사적이야, 신사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펼쳐봤더니 사람이 넉넉한 거예요. 너그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 아닐까요? 신앙의 격조 아닐까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또 들어본다면, 안식일이라고 한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과 그저 제도적으로만 뭐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야, 뭐 그날은, 이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의 그 수위가 같겠습니까? 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92편을 통해서 알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깨닫고 신앙생활을 기품 있게 하셨으면, 품 있게 하셨으면, 질서 정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누게 되는 게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하는데요,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뭐겠어요? 아, 나 이걸 지켰어, 나 이렇게 뭐 했어, 어째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리고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여러분, 저기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적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우리는 들쭉날쭉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는 좋았다 싫어했다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나를 향한 감사거리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가 있으니까 그도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조건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시편 33편 1절을 봤더니 더더욱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거기에서 여러분 인칭이 의인들아 그랬고요, 정직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속한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 씻어 주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이 또 다른 표현으로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또는 합당한 본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혹여 노래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영이 다른데 어찌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함에 대한 나의 고백이 없는데 어찌 찬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그러죠. 지겹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어려운 것만 하냐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 말씀도 중요한데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항상이에요. 항상. 좋을 때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 때만이 아니라고요.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 찬양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우리 함께 모여 찬송하자. 찬송하면 마귀는 어때요? 물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모여서 찬송하면 우리 마음속에 혹여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두려움도 물러가게 될 것이다. 시편 92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 누가 제일 많이 시편을 기록했다고요? 다윗입니다. 일반적으로 73편이라고 그러고요, 사도행전에 인용된 2편과 118편도 다윗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75개예요. 75편의 찬양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풀같이 자란다고. 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순한 표현이라고 봐요. 만약 제가 번역자였다면 잡초라고 했을 거예요. 잡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잡초, 잡풀이 자라는 환경, 여러분 그건 가꾸지 않아도요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곡식은 반대입니다. 곡식은 사람의 손이 가고 가꾸어야만 되는데 이 잡풀들은 그냥 아니 손이 가지 아니하면 금방 이 잡풀들이 우거져 가지고요 시골 말로 호랭이 나오려고 그런다니까요.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가 보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마치 그처럼 그 뒤 표현도 의미가 있잖아요. 다 어떻게요? 흥화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짤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잖아요. 권선징악입니다. 이 저자가 봤더니 이 세상의 일반적 통속적인 규칙이 저 악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악인들이 잘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악인들이 흥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시편 저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후 죽순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비 온 뒤에 죽순이 자라는 거, 양 땅에서 쭉쭉쭉쭉 올라오는 거, 악인들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긴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1.1핵도 흐트러짐 없이 폐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9절로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 시편 저자는 말하냐면 여호와여, 이 호칭이에요.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정령이라고 하는 말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저게 감탄사거든요. 진짜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저 감탄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요 훨씬 와 닿습니다. 이 저자는 안 거예요. 풀처럼 악인들이 자라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11절로 가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승리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7절에서 그가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세상에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저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저런 죄인들이 저렇게 흥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아니 권선징악은 어디 간 거야 이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던 이가 9절에서 11절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로 승리케 하신구나,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면 7절처럼 말씀하던 그 양반이 9절과 11절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고백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8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바뀌었는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조금 더 의미를 살려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지존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높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높이 들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옳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한결 달라질 거예요. 멋있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한결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가운데는 와 닿지 않는 분도 왜 없으시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의 주인이심을 언제 고백했었는가? 그걸 회상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들이 내 안에 없고, 그저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교회 뜰만 밟고 다녔는데, 아무리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찬양이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악인들이 우우죽순처럼, 맞아요 들불처럼, 맞아요 잡초처럼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겠는가? 아까 8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간이 있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한도가 있어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하셔서, 여호와만이 영존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어질 게 될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러분 저기에서 주어가 의인입니다. 저 의인 속에 여러분들을 넣으셔도 돼요. 김성근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래서 저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종려나무, 팜트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 건조한 사막 같은 데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야자수를 맺습니다. 질문이 생겨요. 아니,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클까? 어떻게 클까? 자료를 보고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뿌리 때문에 그렇답니다. 뿌리가요, 멀리는요 100m 이상 간다는 거예요. 저 나무는요. 그래서 쫙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물기만 있으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기만 있으면. 의인은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은 뭡니까 여러분? 백향목은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게 신백자에다가 향기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 세상에 또 과정 속에 그런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려나무와 같이 뿌리를, 그리고 백향목과 같이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3절을 먼저 볼까요? 13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게 여러분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중에 시편 1편이 있잖아요. 3절 말씀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줄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요? 1절과 2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철퍼덕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는 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종려나무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유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0: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누구라고요? 늙어도예요. 늙어도 우리 다 나이를 먹어가지요. 나이를 다 먹어가요. 좀 당당하게 먹어갔으면 좋겠어요. 농이 익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정직. 근데 여러분 이건요 조금 다르게 읽어야 돼.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렇게 읽으셔야 돼. 여호와의 그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으심. 그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찌한다요? 선포하게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셨죠.
3: 뭐 늘 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2: 네. 오늘 주제가 네. 찬양이 흐르는 곳.
3: 네.
2: 주제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 네. 제가 찬양이 흐르는 곳을 다녀오고 나서 클래식하고도 네. 접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늘 기본으로는 클래식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핵심 문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자 이제 쉬운 클래식에서는 하은 PD님과 저와 함께 한 네. 걸음씩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아멘. 의미를 담아서 네, 찬송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2: 네 그러면 이 시간 찬송가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후렴구의 포인트를 두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클래식 곡은 어떤 걸까요?
1: 그 제가 오늘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찬양이 계속 흐르는 곳이거든요.
0: 찬양이 흘러요?
1: 네. 그런데 그 간호사분들이 참 친절하세요. 근데 요즘은 다 친절하시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친절해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0: 아.
1: 이 환경이 주는 부담으로 인해서
0: 공감합니다.
1: 어쨌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풍기려면까지 갔다가 그러면 우리 레슨실에도 찬양을 틀어놓고 레슨을 해야 되나?
0: 오.
1: 정말 세상 친절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찬양이 흐르는 집을 다녀오고 나니 만약에 제가 클래식이 흐르는 집을 운영한다면 어떤 우와. 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음료를 대접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0: 네.
1: 시대별일까 악기별일까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실 공간은요.
0: 네.
1: 시대별 음악 공간입니다.
0: 시대별 음악 공간.
1: 네. 그래서 바로크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크라는 시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0: 네.
1: 그전에 르네상스도 있지만 음악사조에서는 바로크부터
0: 그쵸.
1: 우리가 음악을 나누어서 듣기 때문에 바로크 곡으로는 우리가 또 대표하는 인물이 바흐라는 작곡가가 계시죠.
0: 네.
1: 그래서 그분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의 1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의 특이한 것이 무엇일까를 설명을 드리라면 저는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0: 오.
1: 악기의 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음색이 다르겠죠.
0: 네.
1: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노래 부르실 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떨림을 넣으시잖아요.
0: 기교처럼.
1: 네. 네. 악기에는 비브라토라는 기교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음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 비브라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도 여러분이 우리가 보실 때 길게 막대기라고
0: 네.
1: 표현을 하면 제일 쉽게 연상을 하시겠죠.
0: 근데 네네네.
1: 옛날에 바로크 활은요. 정말 활처럼 생겼어요. 쏘는 양궁할 때 쓰는 그 활이요.
0: 곡선 모양이.
1: 네. 곡선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레가토나 연결하는 부분을 현과 현 사이에 넘어갈 때 유연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화려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왕들이 사실 때고요.
0: 네.
1: 그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곡을 감상하실 때 피아노라고 연상되어지는 어떤 건반 악기가 나오는데
0: 네.
1: 피아노가 만들어지기 이전 챔발로라는 악기가 나옵니다. 그 악기에도 페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연결되는 음색보다는 조금 똑똑똑 끊어지는 듯한 특이한 음색이지만 바로 그 음악은 현대음악과 사용하는 악기조차가 달랐다더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곡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듣고 보니까 네. 풍성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1악장 함께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0: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악기의 모양이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1: 네. 네.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에는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박물관에 있고요.
0: 아, 그래요?
1: 가끔 바로 그 악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것대로 묘미가 있겠지만 지금 들으신 곡들은 연주자들이 현대 연주자들이 네. 현대 악기를 들고 하기 때문에 주법을 조금 차이가 나게끔 연주를 했다는 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바로크가 지나가면서 고전이라는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0: 고전.
1: 네, 여러분 고전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0: 아, 벌써 재미가 없어요.
1: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0: 네.
1: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마음의 절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듣기 편하고 구조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들으면 딱딱 떨어지는 불편함이 없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는 화사함이 조금 곁들였다면 고전에는 규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긋남이 없다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고전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황제이고요. 현악 4중주의 2악장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들으시면 아 찬송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테마가 네. 들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일단 들으시면서 현악 4중주이기 때문에 현악기 4대가 나오겠죠.
0: 네.
1: 어느 악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가 돌아가면서 하시는 그 부분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이것도 맞추는 재미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고전의 시대 음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황제 2악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하은 PD님 찾으셨습니까? 어떤 찬송가인지?
0: 계속 가사는 머릿속에 네. 맴돌아요. 판석 위에 네네. 세웠다 뭐 이런 네. 찬송가인데 네.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 알려주시죠.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0: 맞다. 네. 맞아요.
1: 맞아요.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고요. 여러분 그 곡을 여러 악기들이 변주해서 연주를 하는데 어떤 지루함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악기마다 네.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익숙한 선율을 가지고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황제 2악장 들려드렸고요. 네. 자 이제 낭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낭만이라는 사조 자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단어에서 풍기는?
0: 일단 앞에서 고전이 네. 규칙적이고 네네. 뭔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낭만은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어떤 아티스트 그 개별의 매력을 한껏 살린 그런
1: 느낌이지
0: 않을까.
1: 네. 뭔가 억압되어 있었던 나의 감정을 네. 정말 가감없이 표현하자. 바로 그 시대에서 비브라토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주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전에서는 사용은 하지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낭만으로 넘어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감정의 자유를 누린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슈베르트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손을 위한 환산곡 바단주라는 곡인데 네. 투 피아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의 피아노에 포핸즈가 들어오는 겁니다.
0: 아, 그럼
1: 두 명의
0: 사람.
1: 연주자가 한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데 형제를 모셔왔어요.
0: 형제가 네. 함께 하는 건가요?
1: 이 피아니스트 두 분 다 형제이신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뭐 이분들이 유명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음악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내 삶이 반영이 될 거예요. 네. 나의 사는 환경 그리고 내가 자란 곳 그리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어떤 영향들. 그래서 제가 네. 이 두 분의 연주를 보면서 분명히 공유하는 감정들이 있을 것이다.
0: 아, 형제니까.
1: 네.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른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앉았을 때와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를 중심으로 두고서 네. 감상을 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의 감상 포인트는 어디로 잡힐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나고 자란 형제의 그 어떤 음악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이 있을 거다.
0: 그쵸.
1: 그럼 이들의 낭만적인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가 네.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동민과 임동혁 형제가 함께
1: 그렇습니다.
0: 연주하는 이 찬양 끝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교수님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향해서 오늘 클래식 쉬운 클래식 마치면서 끝인사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요즘은 AI라는 분야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술 네.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작곡도 정말 원하는 느낌만 넣으면 다 해주고, 그래서
0: 맞아요.
1: 우리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아서 어제 제가 저녁에 딸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딸은 실용음악이라고 저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데
0: 오.
1: 정말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구간까지 가면 사람이 할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AI가 만들어내는 건 통계인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그 어떤 경험의 산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AI한테 잠식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0: 세상에,
1: 얘기하는데
0: 네.
1: 위안이 됐어요. 그래,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주는 느낌을 모방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분야는 계속 되어질 거라고 믿어봅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졌을 때 완벽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불완전함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엄마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요,
0: 네.
1: 이 아이는 저에게 완벽한 엄마를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만 그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실까? 단한 번도 나한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저 불완전한 모습이어도 함께 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까지 와서 여러분, 클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만 감상을 하시는 게
0: 아니,
1: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려 봅니다. 대신 저는 건너뛰기에는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클래식이 흐르는 음악의 집에 오시면
0: 네,
1: 바로크부터 찬찬히 듣고 그 다음으로 오셔야 된다. 시대를 거쳐 오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 자리일 뿐. 내가 완벽해야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0: 아멘.
1: 끝맺고 싶습니다.
0: 아멘. 교수님 마지막 나눔해 주시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찬양이 흘러가는 그 집에서 네,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1: 아멘.
0: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바단조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하여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이죠.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동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줄을 가지고 1,000척씩 모두 네 번을 재봅니다. 여기서 1,000척은 우리 환산으로 약 500m 정도가 된다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다음으로 물 깊이를 재어봤더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재보았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았습니다. 온몸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물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에도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심의 깊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최고의 작품의 음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깊이에 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깊이가 있다는 것과 성도의 신앙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발목이 잠기고 또 무릎이 잠기며 허리가 잠기고 수영할 만큼 깊이 잠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이죠. 첫 번째, 발목이 잠기는 성도입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 수준에 올라온 믿음의 수준의 성도들 말이죠.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맛을 아직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목만 물에 닿았을 뿐이지 아직 다른 체험이 없지요.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발목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어느 믿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끌려 겨우 교회만 출석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먼 외국에 일을 보러 가게 됐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어도 이번 주 주일 예배 반드시 꼭 드려라. 결석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아버지. 월요일이면 확인할 거다. 네, 알았습니다. 장로님 아버지는 월요일에 정말 집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어제 교회 갔었니? 예. 누가 대표 기도를 하셨니? 기도 시간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은 무슨 설교 하셨니? 조느라고 몰라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니? 일찍 나와서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발목 신자입니다. 책으로 말하자면 책은 읽지 않고 그저 지니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성경책은 장식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아직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발목 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초롬님의 음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비유에 관하여서 성도의 신앙이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밖에 잠겨지지 않는 신자 말이죠. 두 번째는 무릎 성도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측량하여 보니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1천척을 더 측량하고 보니 무릎 정도의 물이 차는데 이것은 무릎, 즉 기도를 상징합니다. 발목은 교회에 근근히 출석할 정도의 수준, 무릎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의 맛도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응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지요. 무릎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 자세가 무엇이냐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모아 위로 치켜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니요, 일어서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봇대의 전화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전봇대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찬송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설교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단계가 바로 무릎 수준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무화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발목 성도 그리고 무릎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47장에 강의 깊이가 다시 허리까지 차는 경우입니다. 천사가 세 번째 측량을 하였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 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대장부들은 허리띠를 묶고 힘을 씁니다. 욥기서 38장 3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했습니다. 대장부는 허리를 묶지요. 가장 힘 있는 왕은 허리에서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허리는 힘입니다. 성령과 함께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성도는 허리 수준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집사님은 이 말을 벽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허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히즈윌의 음성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앙에도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닿는 성도, 무릎까지 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는 허리까지 닿는 성도, 끝으로 온몸 성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천사가 네 번째로 측량했습니다. 온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었죠. 물에 담그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전적으로 물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온몸의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발목 성도가 있고 무릎 성도가 있습니다. 허리 성도가 있고 온몸 성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몸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발목까지 담겨지고 무릎까지 담겨지며 허리까지 담겨지고 그리고 온몸을 담그는 강, 특별히 온몸을 바쳐 일하는 성도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알트맨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라는 말이었죠. 누군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언더우드는 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내가 조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선교부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 당시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조선은 아직 쇄국 정책을 쓰고 있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며 죽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때마다 거절당하였죠. 언더우드의 고집을 결국 선교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 땅을 위하여 내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네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발목 성도, 무릎 성도, 허리 성도, 그리고 온몸을 바친 성도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속에서 온몸을 담그고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의 선교단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에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사는데요. 그것의 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길 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여라 소프라노 박미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인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돌아와 돌아와 유전식의 트롬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에네의 찬양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신해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선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창고 열쇠이기도 하고요. 원수의 배후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며 신령한 상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풍요한 열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0: 의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 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혔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완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화라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상황인데 왜 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 사명을 다해야죠.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은 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지극히 연약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린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 더 크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기러기들은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대형을 이루어서 V자로 비행을 한다고 하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에게 양력이 생기면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기러기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울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비행 내내 끼룩끼룩끼룩끼룩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날아갈 때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것은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리더 너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 힘내 끼룩끼룩 힘내 끼룩 응원이자 신뢰의 표시가 바로 끼룩끼룩 그 울음소리라고 하죠. 만약 어떤 기러기가 내가 왜 저 기러기를 따라가야 돼? 내 맘대로 날아가겠어 하면서 대형을 이탈하거나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다면 거센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길을 잃어버립니다.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공동체가 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의 신호로 믿고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끼룩끼룩과 같은 그런 말씀과 권면에 그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난 여기 나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거세게 맞는 그 기러기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뒤에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 다 함께.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선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진명현 목사님의 성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 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민호기 목사님의 정금 같은 사람.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준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믿고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영적 마라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 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연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소진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 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던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동국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과 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너머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개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봐.

바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라디오 AM 채널을 통해서 또 북녘땅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한마음이 돼서 우리는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북녘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간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며 살아가시는지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김도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오. 보냈었고 네.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네.

0: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네.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네. 뺏겨서.
1: 밑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0: 네.
1: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0: 한국 드라마를
1: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0: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1: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0: 네.
1: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0: 네,
1: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0: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1: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0: 동네에도?
1: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0: 몰라도.
1: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1: 맞습니다.
0: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1: 네.
0: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1: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0: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1: 그렇죠.
0: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1: 네.
0: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그런 것.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혹시
0: 맞습니다.
1: 나를 잡으러 온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1: 호적도
0: 불법, 그렇죠.
1: 없고.
0: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1: 네.
0: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뭐,
1: 피하셨구나.
0: 제가
1: 네.
0: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1: 아이고.
0: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0: 네.
1: 예.
0: 근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예,
1: 네.
0: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 좀 쉽게 왔죠.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예.
1: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혜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1: 네.
0: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1: 네.
0: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인력 활동,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수익원 차단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준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테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북한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중국에서도 한국산 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북한산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의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둥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나이 없이 하나의 우아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1: 네.
0: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제비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너무 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형편입니다.
1: 내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예,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1: 네.
0: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1: 네.
0: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겪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 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3,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나오셨어요.
0: 예.
1: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1: 네.
0: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0: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의 땅을 하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라고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1: 네.
0: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1: 네.
0: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하고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 엮고
1: 네.
0: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 범죄에 가야 되고
1: 맞아요.
0: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헤어날래 헤어날 수 없습니다.
1: 북역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예.
1: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0: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한과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1: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 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국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어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말 몰라요.
0: 홍당무.
1: 네, 홍당무.
0: 네.
1: 네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1: 그렇죠.
0: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 돈 내 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2: 6월 1일 왕란 한판에 10,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달걀이에요, 대표님.
1: 네.
0: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1: 그 계란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0: 달걀?
1: 달걀.
0: 닭알?
1: 네, 닭알이죠. 닭알.
0: 어.
1: 네,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한국은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0: 네. 네.
1: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0: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1: 아, 먹긴 하죠. 먹긴 하는데.
0: 네.
1: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0: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때 북한은 계란판이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에 나게 되면 알씨로 팔아요. 열알 뭐몇 알씩.
1: 볕집에다가.
0: 뱃집 아니고도 어떨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씨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1: 아, 여기도 좀
0: 그래서
1: 그렇긴 하죠.
0: 비싸긴 비싸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1: 엄청 큰.
0: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큰게 왕란이거든요.
1: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돼요.
1: 그래요.
0: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1: 그쵸, 여기서는 한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0: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살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1: 아,
0: 좋잖아요. 질도
1: 그쵸.
0: 좋고.
1: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계란에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얘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닭을
0: 아니죠.
1: 키우셨나요?
0: 우리는 키우지 않고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1: 어머.
0: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 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이게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1: 네,
0: 김일성
1: 평양에서.
0: 종합대학 졸업하고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곡 목장이라고 특수 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30알 사는 게 11,000원이면 한국에서 제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흘 일해야 한알
0: 그렇죠.
1: 정도.
0: 한국에서는 1시간 일하면 될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30알짜리 있잖아요. 30알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달 일해야 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월급 가지고는 열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탕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0: 그게
1: 그렇게.
0: 뭐냐면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상점이 있어요. 신효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 가격이라는 게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 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0: 계란 사 먹으려면 한 달 올 가지고 열흘밖에 못 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한 시간 일해서 서른 알 샀잖아요.
1: 네.
0: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1: 근데 그것도 네. 한 판 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거잖아요.
0: 왕란, 네,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실 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네.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0: 그러니까
1: 일반 알을 네, 예.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6천원 하는 거를 11,000원짜리를 살 수 있는
0: 네. 그러니까
1: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있는
0: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반 적이 있었어요.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 큰 매장이 있는데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 먹게 되어 있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1: 네.
0: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1: 그쵸.
0: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에 이 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 거 사야 좀 속에서 변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서른 날 큰 계란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일해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네.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네.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두 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두 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몸은 그저 두 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두 시간 일해가지고
1: 네.
0: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1: 그쵸.
0: 먹을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쩔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 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으로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1: 네.
0: 그러니까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그걸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해먹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떠야 되겠는데 뜨지마자 눈 감고는 엄청 큰 담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1: 네.
0: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라해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저 혼자
1: 네.
0: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저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대학 갈 때 그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1: 그쵸.
0: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0: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0: 아멘.
1: 아멘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0: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땅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 또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1: 네.
0: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번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한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 북동 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일에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생명 양식을 얻고 새로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골방의 예배자로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나를 엄습하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시고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요나는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요나의 활동에 대해 짧게 한마디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선지자 요나의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했던 선언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요나는 이제 그 왕들에게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워낙 이 잔혹하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비석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떻게 정복해서 포로들을 대했는가 이걸 보면은 아주 뭐 끔찍하죠. 막 살가죽을 벗기고 또 남성들은 저항하지 못하게 아예 남성의 이 생식기를 잘라버리고 아주 잔혹한 나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저쪽 니느웨로 가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기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풍랑 파도가 일어나서 이 선주와 선

장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 때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누가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연중에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게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비뽑기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결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원래 오늘 우리 읽은 요나서는 1장 17절부터인데 히브리 성경은 17절이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제 17절이 2장 1절이고 2장 1절이 2장 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럽니다. 자, 이 강팍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빠진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환경이 있고,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낭망하고 절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자, 꿀꺽하고 들어갔죠?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자, 요나의 이 3일. 여러분,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때, 그때를 이제 3일 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 3일 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이 3일 동안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빠져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던 게 이제 떠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런데 이 빠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깊이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고난, 징계는 우리의 삶에 교만하고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결코 달가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예전처럼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도할 게 오죠. 끊임없이. 자,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니다. 자,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스올의 뱃속, 이 스올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보통 음부, 지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가장 어둡고 컴컴한 사망의 구렁텅이 스올이죠. 근데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러죠. 이 뱃속,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참 놀랍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오락가락하지만 들으셨나이다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요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심령을 감동해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런 막 기도가 뜨거워져요. 근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때는 기도도 맹숭맹숭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물론 어제 너무 늦게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심령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스올의 뱃속, 정말 절망스러운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스올의 뱃속에도 누가 계시다? 주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 선원과 선장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러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 섭리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나는, 요나서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가시면요,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뭐 그냥 컸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농쿨 예비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와가지고 이 박농쿨을 막 갉아먹거든요. 그 벌레도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8절에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던졌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 힘들죠.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성전이라는 건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이 또 나오는데, 예, 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는데 주님 계신 하늘의 성전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정신이 없죠. 게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여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도 큰 물고기가 확 다 먹으면서 미역, 해초, 돛 이런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먹어가지고 이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요나가 있는데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미역, 말미잘 이런 애들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둘렀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주의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힘든 거죠. 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가두어 싸우나 산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깊이 높이 올라간 산일수록 깊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죠. 근데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제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보면요, 아직 하나님 안 건지셨고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인 완료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자 성령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자, 요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다시 이 민생의 밑바닥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돌아가겠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갈지 안 나갈지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자,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구해주시죠.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합니까?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안 듣지 물고기들은 잘 듣습니다. 사람이 고약해서 이게 잘 안 들어요. 자,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이고, 요나 고생 많이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오물들을 다 경험하며 인생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기도하죠. 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면 요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죠. 자, 이때 요나가 고백하는 근본적인 것에는 뭐가 있느냐? 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요것을 절감하겠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고기 뱃속까지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는 뭐하냐? 주 앞에 나와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일꾼으로 요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0: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요나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결론을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은 늘 옳다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버리는 다시스로의 역주행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다소 스릴 넘치고 동화 같은 상황을 요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데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영적 감각조차 부디였던 그를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바꾸어 놓은 이 3일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저버린 요나를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놓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0: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나의 아니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산순교자가 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레옹은의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승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과 다시 역전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다는 말과 정확하다는 말의 차이는 반딧불과 번개불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실수한 거야, 조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용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손에 공이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핸들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맞은 건 맞는데 새끼손가락에 살짝 스쳤어. 그러니 핸들링이 아니야.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 시작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고 그렇게 이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해도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이 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거기는 너무 약해서 많이 갈 필요도 없다. 2-3천명만 가도 됩니다. 맹수는요, 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전심전력을 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 그리고 그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아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아이성 전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아 아간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그 아간의 범죄를 치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함으로써 더 큰 미래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고 두려움 없이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0: 뿐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이 많고 탈도 많은 시대,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도 하도 인간들이 말이 많아서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농담이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작은 실수도 크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의 안일한 생각, 안일한 판단, 대충의 삶이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걷어찰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끝없이 돌아보고 끝없이 복종시키고 끝없이 갈고 닦을 수만 있다면 작은 실수도 줄이고 더 큰 하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처한 상황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요.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용은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제 하지도 지나했고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여름입니다. 각종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철이 되면은 피어날 때가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꽃은 자기가 피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꽃들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질 뿐 다른 꽃을 의식해서 빨리 핀다든가 아니면 늦추어 피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도 꽃입니다. 제각각 활짝 필 때가 있어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추어 활짝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나누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최소 두 명 이상이 짝을 지어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부든지 하브루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의견도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요즘 교육의 핵심인 메타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주제는 탈무드와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주제로 최대한 자주 하브루타를 합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로 하브루타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월드비전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7주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심히 지나쳤던 이 신앙의 고백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믿음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단순히 입술로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혼탁함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중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오늘은 거짓이 되고 한 세대가 붙들었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그러한 속에서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습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진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를 요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주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 아멘. 이 한 문장, 이 증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증언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로 지켜낸 증언의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 이단과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며 정리해낸 신앙의 요약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분명하게 선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우상과 권력 앞에서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스승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삶과 영혼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방식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너만 믿어라. 드러내지 마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시대를 향한 저항이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한 증언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고백이 드러날 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드러난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앞에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거룩한 연대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자유로운 시대에 갔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더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현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은 오늘날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초대교회 못지않게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칼과 불로 신앙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진리를 상대화하고 복음을 선택사항으로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는 여전히 이 진리를 믿는다. 나는 여전히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각 고백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치열한 신앙의 싸움 속에서 나온 진리의 결정체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무신론과 우상 숭배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종교와 철학을 향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절대적인 선언이며 왜곡된 기독론과 이단적 가르침에 맞서는 교회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지켜진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타협의 유혹과 싸우고 세상의 기준과 싸우고 편안함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이 싸움은 단순히 죄를 이기는 싸움만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진리를 지키는 싸움, 그리고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너무 익숙하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고백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고백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고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고백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위해 모든 것을 정말 내려놓았습니다.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입니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고백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언되지 않은 신앙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0: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고백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단순히 따라 읽지 마십시오.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내 삶의 선언으로 붙드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우상을 거절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고백을 지키는 싸움, 진리를 붙드는 싸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싸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살아가는 사도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이 더욱 지켜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공적인 기관들이 정직과 책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람 사이의 사귐과 비슷하대요. 사람도 친해질 때 그냥 친해질 수가 없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할 때 정말 친해집니다.

훈련소 동기 신입 동기 네 뭔가 그 경험을 공유할 때 그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주님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의 가사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 거대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이 아침 거대한 업적이 아닌 대신 작은 순종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못할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혹시 순종하게 좀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마다의 그것이 있겠죠? 우리가 순종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혼자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죠? 자, 복된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세상에선 이 성경의 순종의 원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순종, 우리 힘있게 순종해 보시죠.

뭔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있는 이 아침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무릎을 꿇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 아침 극동방송과 함께한다. 이 작은 발걸음 속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참 이 순종의 하루, 이 순종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길을 잃은 듯한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제 손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작은 순종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만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쭉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 많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보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하루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163님 그리고 6089-8482-4835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좋은 아침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뭉클한 시간 이 아침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여수에는 비가 내린대요. 반가운 담비입니다. 할렐루야. 2061님 이번 한 주 은혜의 담비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찬송 연주로 같이 할까요?

0: 아멘. 기현수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거야말로 참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으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꼭 원합니다. 우리 8277님 처음으로 오프닝 이렇게 마음 주셨는데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8288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송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7571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 주셨고요.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2994 우리 교회에서도 7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잘 준비하고 또 그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5703님 이렇게 아침에 문자 보낼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하셨고요. 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 찬송가 대회 은혜로운 찬송가 많이 했는데요. 아침에 신표 우리 황미경 사모님과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여수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비와 관련된 칼럼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1: 몇 해 전 어느 초여름,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공기는 눅눅하게 무거웠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섰지만 바지 밑단은 금세 젖고 신발 속으론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몸이 젖으면 마음도 함께 젖는 것일까요? 지친 어깨와 축 처진 마음이 빗줄기와 나란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늘 그런 묘한 고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말수는 줄어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고이지요. 저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운 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는 길, 그리 넓지 않은 골목 어귀에서 한 아주머니가 작은 무언가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살짝 덮은 상자 안에는 빵과 컵 라면, 비닐 우산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앞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종이 한 장,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조심스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당신도 사랑받고 있어요 하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꼭 크고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낯선 골목에서 만난 작은 친절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때로 비닐 우산 하나, 작은 빵 한 조각,

는 작은 배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고요.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번쩍이는 빛처럼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쩌면 그것은 비 오는 날 고요한 골목에서 마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상자처럼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우산을 쓴 채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한결 가볍게 걸었습니다. 이 비는 젖는 비가 아니라 적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돌이켜보니 그날의 비는 더 이상 축축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그 작은 상자는 제게 그렇게 사랑을 다시 가르쳐준, 그리고 메마른 우리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한 아침의 쉼표. 와, 오늘 그 비 오는 날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던 것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참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이상하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 다정함이 느껴지는 하루를 이 월요일 아침에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정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다정함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다정함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다정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정함 이상의 큰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여러분 꼭 공유하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07님, 피디님, 요즘 제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방해와 유혹이 밀려오는데 한 이틀 동안 우리 9507님 믿음이 식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대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메마른 내 모습이었지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원상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이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9507님께서 얻으셨던 그 감동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싶어요. 맞죠? 우리 9210님도 쉼표, 또 6979님 오프닝이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아침에 쉼표 영상은 쉼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너무나 좋았는데요. 혹시나 못 보셨으면 꼭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귀한 지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분주한 아침이시죠? 6810님 그래도 다정한 오늘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잘 다녀오셔요. 오늘 아침에도 눈물이 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9055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목요일부터 교회 수련회인데 지금 병원이시래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특별히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0: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1169님도 응원합니다. 우리 새싹들이 있어요. 8277님, 6999님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5분인데요. 선물 소개 함께 하시죠.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파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0: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대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대요.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오늘도 들려오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기대합니다.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0: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할 수 있는 취미,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꼭 해보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고맙습니다 한마디 인사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하루의 첫 인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처음 꺼내는 말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버스기사가 운전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청소원이 청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없다고 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또 감사 고백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더 많은 감사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첫 곡으로 희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 들어봤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감사를 선택하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는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선택과 의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플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 앞이 막혔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선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을 했죠. 날 향한 완전한 계획. 하나님이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힘든 때는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 나아가는 하루 되면 좋겠어요.

서울 챔버싱어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같이 했는데요. 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6947번 님이요. 교회 청소 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정말 네 애쓰고 계신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감사하네요. 6947번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교회에 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도 깨끗한 환경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겠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이렇게 애쓰시면서도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멋지네요. 네. 3714번님,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단골 가게 사장님이 늘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감사는 주고받을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 참 보기 좋습니다. 네, 2406번님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주셨는데 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니까요. 힘내시길 바래요. 새벽기도 다니시면서 받은 은혜들 6583번님이 나눠주셨어요. 제 삶에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지만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가장 큰 감사죠. 우리가 오늘 내가 하는 일 잘 안 풀렸어, 뭐 잘 안 됐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부르면 바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이 특권 자체에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제목이 누구에게나 항상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금요일에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월요일에도 감사로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한 강연에서도 그랬잖아요. 감사로 시작하는 첫 마디가 그 하루를 감사로 채울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오늘도 감사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제목들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하고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다는 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해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배달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돌베개 야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너에게 양식이 임할 것이고 너가 만민의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으로서 그대로 온전히 야곱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가 이삭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하는 말은 남겨진 어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말은 이와 같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즉 이삭은 에서에게 사실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에서에게 하늘 이슬도 땅도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는 여전히 칼로서 사냥하면서 살면서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축복하고 또 에서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도해줬다고 해서 야곱은 평안해지고 에서의 삶은 무너지고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지금 야곱은 도망가야만 하고 그의 인생 전반적인 삶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내용이 창세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을 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3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서가 이삭에게 어떤 상관없는 삶, 그래서 마치 저주가 임하는 삶, 그러한 삶을 그에게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왔을 것 같지만 그의 주변에는 400명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더 잘 살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을 본인도 살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에서의 인생은 오히려 평안하고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야곱이 도망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혀 죽게 될까봐, 에서에게 잡히면 죽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는 야곱, 그 야곱이 도망쳐 가는 길, 그 심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 큰 자는 야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상황입니다. 남아있다면 죽게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히려 이삭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긴 받았지만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야곱도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10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거주하면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축복된 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복은 어떻게든 야곱이 뺏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뺏어온 거예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보면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데 해도 지어요. 해도 지고 이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야 됩니다. 그 도망치는 삶에 무엇을 챙겨왔을까요? 챙겨온 것도 없이 그냥 돌 베개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저녁별을 보면서 돌 베개 베고 누운 그날 밤 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도 내가 복은 받아왔다 이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난 지금 도망자의 삶이지만 내가 복은 가로채 왔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것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은 네 것이다, 그리고 형도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아줬어요.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말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떠나면 다시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가족과 분리되어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잘 됐다, 어차피 에서 옆에서 사느니 나 혼자 살지 뭐, 이 넓은 광야에서 차라리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 별 보면서 낭만적으로 살지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밤 오히려 이 시간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복이 겨우 이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이런 것인가.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은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고 삶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갈 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런 어떤 후회와 절망 속에 있을 때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무슨 질문을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원망하면서 도대체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그가 돌 베개 베고 무엇을 했을까요? 한탄하며 후회하며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 때죠. 돌이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의 시간 그 눈물이 물처럼 고이고 적셔지고 있을 때 그가 눈물 흘리다 결국 지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과 가정의 문제, 그래서 눈물 젖은 빵.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 눈물로 마음을 적시고 혼자 있는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흐르는 눈물로 베개 적셔 보셨다면 지금 돌 베개 베고 누운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두려움과 절망, 실망과 좌절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흐르는 그 눈물 그 눈물이 어떤 건지 여러분 그 눈물을 베개에 적셔 보셨다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오늘 그 이야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 그가 돌 베개 삼아서 누워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다 못해 잠을 잘 때입니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렇게 돌 베개 베고서 누워 잘 때입니다. 그에게 첫 번째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다리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가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13절에서 15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기로 했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복, 그 복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토록 받고 싶어했던 그 하나님의 복을 처음으로 직접 꿈속에서 보고 듣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가 돌 베개 베고서 잠이 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을 약속해주고 후손을 약속해주고 함께 있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 베개 베고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다 못해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절망 속에 흐르는 눈물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본질.

0: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1: 야곱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눈물 흘리면서 자고 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닥다리가 히브리어로 솔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올라갈 수 있는 계단, 그래서 독일어로는 트레퍼, 그래서 경사면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번역할 때 스테어웨이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계단 길을 타고 하늘을 향해서 막 오고 가더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길로 만들어진 계단입니다. 그 길로 만들어진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겨서 이곳 이름을 17절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0: 아멘.
1: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야곱이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경외스러운 장소인가. 하나님이 그 계단길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곳은 정말 경외스러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곳은 경외스러운 곳인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 바로 왜냐하면 킴 베이트 엘로임, 이 베이트 엘로임이 바뀌어서 마지막에 벳엘이라고 부르는 거야. 베이트 엘로임, 바로 집이다. 하나님 엘로임의 집이다. 그리고 이곳은 샤르 하샤마임, 바로 문이다. 그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정리해보면 야곱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외스러운 장소인가. 왜냐하면 이곳은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곳은 그 하늘로 향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곳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이라 지름 지은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야곱에게 오셨을까요? 바로 어디를 통해서요? 1번 사다리, 2번 계단. 말씀드렸잖아요. 사닥다리의 히브리어는 솔람이고 그거는 경사면이 있는 계단이라고요. 계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다리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사다리로 번역을 했느냐? 이 초기에 한글 번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이 경사로로 만들어진 계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크게 드물었고 이해를 못했어요.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초가집 바꿀 때 어디로 갔습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원문을 읽어보면 경사면으로 만들어진 계단, 그 길을 타고 천사들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계단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고 가고 그 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지금 야곱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위에서 길을 따라서 내려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길이 되어주신 분, 경사면 계단이 되어주신 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네가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고 있지만 그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연결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라고 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 주신 그 계단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연결되고 완성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야곱은 길로 만들어진 그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사실 그 연결을 해주시는 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래서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델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연결해 주는 베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꼭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장소는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야곱이 돌 베개 베고 누워 자면서 그렇게 꿈을 꿀 때 땅도 약속해주고 후손도 약속해줘요. 근데 땅도 약속해주고 후손도 약속해주는 것이 혼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 앞절보다 그 뒤에 있는 것이 야곱에게는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절망 속에 눈물 흘리며 잠을 자는데 그 혼자서 잠을 자고 절망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해주시는 거, 너 혼자 아니다 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축복인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는 힘이 되고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 옆에서 살다가 떠난 자리입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에서는 원래 사냥을 좋아해서 원래 독립성이 강해서 자기 삶을 어떻게 했었는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서야 겨우 떠나는 자리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할 때 누가 함께하면 힘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이 되죠. 제가 혼자 있을 때, 혼자 공부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누구 한 사람 믿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속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를 만나기까지 딱 1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0: 그리고 지금 여수에서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사실상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 말을 삼키면서 살아온 시간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 괜찮죠? 적응하셨죠? 좋으시죠? 뭐가 좋아요? 말할 사람도 없고 속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도 없는데 뭐가 좋아요?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간다라는 것이 진짜 두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원래는 루스 땅인데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18, 19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루스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하는데 원문에서는 아몬드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몬드나무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나무는 어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평범한 땅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대충 저기 거기 있잖아 알지?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지칭되던 곳.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땅과 후손과 그리고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고 야곱이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그 장소.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마콤, 그 장소. 그 다음에 하후, 그곳. 그래서 그 장소, 그곳. 즉 영어로 표현하면 a place가 the place 된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로 야곱이 새겼다는 거. 원래는 일반적인 땅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자리, 그래서 꼭 기억하고 싶은 곳, 그런 곳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기억되는 장소, 그곳을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에서의 시간, 그 특별한 장소로 기억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시작되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 곳, 그곳이 베델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찾고 원할 때 만나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절망과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베개가 적셔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거기에서부터 그곳이 바로 영적인 베델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 베델을 잘 기억하시고 그 베델이 더 특별해지는 은총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베델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 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 베델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22일 비가 오는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 원하는 말씀 처방전